0: 세리고
1: 이직만에 마 보답 잘래 아주 덤으로 써줘 잘래
0: 세리고
1: 덤으로 만나가자 춘투스 라스 조조 잘래 아빠 사사박실 자스도시 동무
0: 되라 세리고 세리고
1: 자가 도시 미루래 메트바상 아자 라스니 아빠고니 만나 마 보조조 잘래 아빠 자자 아따
0: 세리고
1: 아제 아제 잘래가 야제
0: 요요
1: 아따 대배 열래 가제 대배
0: 요
1: 대비 가자지 수고 하셔서 조글라 자잔
0: 요
1: 내나 요 다 아따군이 티데게 잘래 프라와 말랑에 때가 전고 잘래
0: 체리
1: 때가 전에 아빠군이 시작한 게 잘래 아라니 열래 가제 만톤 열래
0: 요
1: 내 자매가 소데 가제 춘투스 람마나 가제 알라스마네 좀 보죠 전에 용게 메든
0: 맞다이 요
1: 돌빠장 자시메나
0: 용게
1: 많이 맺든 니 아타니 안군 더 바르도 망포 폭세센 나라가서 바르도 망포 조스텔레 용고만이 오자멜레 되잖아
0: 요스나 피와흘라
1: 나 피와흘라 많이 용고만 맺단
0: 세림
1: 아니 말라스만 망 알링이 조간질레 대 춘다나 춘다잖아 니 아타 아포스가 때때게 덤로즈 바잔레 올라 덤로즈
0: 요
1: 나타 탕에 용메랄 탕
0: 요요
1: 탕에가 나의 독세는 복고스데 진이 조전 올다 잔데글
0: 요요요
1: 대비앙마나 알링 좋아하셨을래 나야 대비앙
0: 요요
1: 때나주 페데만 용게 메 핀데선 잠질라신 나야 페데만 도자멜
0: 세링
1: 페데만 같이 돌파자제 텐나와마나 이숙체진
0: 랑보스부만 고아미츠
1: 랑보스고 중한테
0: 세나
1: 돌파자제 스텐나멘 나야 자 이숙 고자멘
0: 세림
1: 다다데 가니마나 슈쿠라나마나 당가나 닥사 이거 형선네데
0: 아이
1: 레아나 가 형선레
0: 요요요
1: 이 다이 레아사 인나 자민다리 둥데 코니나 가라 세르스나 나야 인나 자민다리
0: 요요
1: 야 쪼코나가리 뚜뚜나 바 쪼코
0: 세림
1: 쪼나주 요트바사 당아세주 양콩 이상아라시 에 아체 노모니 지바텐 독스빈 중아시 독스바사 캠체스 바체 노모고 당아라 야나마 아체 노모고 코니 칸가 롭레 마나 나마 알리 롭
0: 요요
1: 나랑 고마 아까 때나 이숙시면 치셨습니까 이 칸이 이 일레 온 바사 차스 바체 수마나 코니 칸만 마 폴롭레가
0: 요요
1: 캠체스 바체 노모고니시 때나가 이 코랑게 캄페아마 야 아체 노모고 야 이나 바드게트 콘 사스포스탑 두글레
0: 체리모
1: Pitla, suppose tapjas.
0: Serum.
1: Yaju ton matapjas lay.
0: Juju.
1: Ton matapjas, suppose tapjas, natan six tene. There's a manaji marquil like herile.
0: Serum.
1: Kate de tsunget.
0: Juju.
1: Tsunget, jungata lalin in a suppose usutabele.
0: Serum.
1: Teneju. Ta yuma tabet, salat tabet, parcho tabele. Ekan yongo manigalud mele.
0: Juju.
1: Ekata natachi.
0: Rangzo said kill like
1: mana marquil like herte, naran silmi pella dangle. Hella dance and I'm my new only.
0: Setting
1: a lot of the sugar, I own now, and I am at Boston. I
0: chat.
1: So, passing me on to she money me to examine that you got the psychiatry. You're not sitting you pang with shammy look.
0: Juju.
1: The gap of magic man a last bashi man a man nari.
0: Juju.
1: Marquis la se dux, it's on my young can, but se duna yongo me on to she milk.
0: Manamit.
1: nga si mie tanga daksanga tola mana aling tangle
0: serim
1: male mie aling tangno de ga tonma tangno sas post tangno pet mane gyala du gyongo gyala du chas nga ta chue chas bat chies nari nga chun tus la ngi apa me sering ya po khoni kan nga yo it lop se yot ni lenga na chun da na ka zamin dari pura nga ra yot pasang ta I ka ni
0: nga la mo so be se chot serim
1: la mo so so pa Tangis can a lovely tie, can lay upon a teacher no grandchild, no tani akani atananga. Ni apo, ni chajagun, ni zuguni de samasanga. Cheat among a ranga go, go snang a chess yot passang. Tangas also,
0: sitting,
1: cheat amado.
0: You, you
1: so.
0: That's what so much I meant bang at the decan a young son sipping say young in market let Canada, ya young and their son po young zoxy young, and yet do galaglin bit.
1: Casabella. Son pule ngali goma ngara sheshame da daksa ni khona I khoni khampe amale se sawon phinge thule khoni kana ngal loble sawon phinge jas
0: pu ju ju ju
1: khoni shurtam pule shurtam sawo ngata mongol shurtam pule ngata daksa bat bhins pale de ribo ribo bawe na ta no le ton la
0: ju
1: ribo ribo ta ten bawo chos pa de na sup se pil la do tsu ga no le yang
0: ju ju
1: shurtam Mongol pangata talo girino daksa girino spatan sio ne do chap borpa thore pi la de yari jun julai su pason mindule
0: ju ju
1: ta salat saon ponga si ene market na nyo se khon pangata elikis chen saon khon sana de nga thanga sama chu gelle
0: ju
1: suk sene gela ro ro re nga borpa bo pas yak pa na ta de nga ju